너? 힘들면 혼자 힘들지 남까지 힘들게 하잔 거야? 구원은 셀프로 하시고 이것은 낳고 나이데 말아이 나요 낳기다이 나라 1人で 고모って 낳이데 何を済ました 顔してるの? You and me both We're all weak inside What does that leave you with? An ounce of pride? Seriously? You're really okay with this?

0: 미안해. 오늘 후회 없이 나올 수 있죠. 더 크게 소리 질러. 이제 달려봅시다.
1: We sit on drive, back on my gear, put on an oar. No one is here, so don't be afraid. 내 시멈지

0: every time.
1: Wow. Ew. Ooh. 열기가 정말 후끈후끈 한걸요?
2: 그러니까요.
3: 어때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
1: 좋아요.
4: 어때요? 지난 투어 때는 조금 오리지널한 느낌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편곡을 해봤어요. 밴드 편곡. 너무 신나지 않나요? 저희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1: 오, 좋은데요?
4: 좋은데요, 좋은데요?
5: 특히 이번에 약간 이 3층에 계시는 피아노 밴들이 엄청 잘 놀고 계시는 것 같은데.
4: 예! 이 3층, let's go!
5: Let's go!
1: 저희 눈에는 진짜 다 잘 보여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볼 텐데요.
4: 어? 응? 어? 어, 근데 꾸러언니 어디였지?
3: 어?
4: 사키? 왜 나 사키? 꾸러언니?

0: Nadersen.
1: Oh, 나쁘지 않은데.
2: 많이 남아 있는데.
1: Okay.
0: 나쁘지 않은데.
2: 자, 좋아요.
1: 자,
0: 2층, 2층이라고 기죽지 마요.
2: 1층 보여줘.
0: 1층 보여줘.
1: Okay. 하나, 둘, 셋.
2: 1층.
1: 오케이. 오케이.
0: 와, 2층 대박.
1: 오케이. 아, 3층, 3층. 질 수 없지.
2: 질 수 없지. 3층.
0: 하나, 둘, 셋.
1: 오!
2: 오! 잘 들려요.
1: 3층.
0: 아니, 진짜 잘 들려.
1: 3층 잘 들리는데?
2: 아, 진짜, 진짜 잘 들려.
0: 다음 무대가 아는, 뭔지 아는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다음 무대. 아는 것 같아. 근데 어제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0: 거. 그러니까 저희 앵콜 샌리스트는 매일매일 바꾸기로 해가지고.
2: 맞아요.
1: 매일매일 달라요.
0: 네, 피어리스 빼고 맞아. 매일매일 바꾸기로 해가지고.
2: 맞아요. 근데 다음에 뭘 보고 싶어요, 피어나?
1: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어요?
2: 보고 싶은
0: 있어요?
2: 거
0: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피어나가 진짜 좋아할 것 같긴 해요.
2: 그니까요.
0: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2: 아무래도 그 노래인가요?
0: 네, 윤진 씨 물 마시면 바로 맞아요? 가보겠습니다.
2: 네.
1: 아, 그 노래 아니잖아요.
0: 아, 그 노래 아니긴 해요, 맞아요.
1: 그러니까.
0: 그래도 좋아할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한번 해볼까요?
0: 음악 큐! 거울 속에 비친

0: 보내주신 댄서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Shout out to our dancers.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Thank you.
2: 가자. 민준아.
0: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